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시간대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SNS 투고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응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대이란 군사공격을 실시하지 않도록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맹국의 의견으로는 미국과 중동의 모든 나라 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성립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투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전투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18일 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중재위안 협상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며칠 동안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공격을 중단한다고도 발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것도 시사하는 한편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쌍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의 향방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한국의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1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일한 양국 기업 경영진 등이 참석하는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이들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19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고향인 남동부 안동을 방문하며 정상 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를 계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됐는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시민단체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정에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양국 정부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외무성은 조세이 탄광도 포함해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8일 6월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는 DNA 감정이나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라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면, 제도면 등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한 결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한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DNA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의 이노우에 요코 대표이사는 NHK의 취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DNA 감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DNA 감정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이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밤 수상관저에서 유엔 관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올해 일본은 유엔 가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각국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결집해 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간 주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의 유엔에 대한 공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카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48년 전인 1978년 8월 12일 카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켄이치 씨와 부인 류코 씨는 17일 사츠마 센다이시에서 열린 관광 행사에서 현지 중학교의 여학생 등과 함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치카와 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명 활동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납치 문제는 국가 간 문제라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는데 서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까운 문제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켄이치 씨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0: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1: 本当、かわいい。
0: これもいいですね。
2: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0: 縁結び、
1: 恋人ができるお守り。
0: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3: 내용을확인할까요?
4: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0: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4: 미아가 동의합니다.
1: 本当、かわいい。
3: 정말 귀엽다.
4: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0: これもいいですね。
3: 이것도 좋네요.
4: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줍니다.
2: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3: 그건縁結び부적이에요。
2: 800円になります。
3: 800円이되겠습니다。
4: 탐은부적을설명하는말을잘못알아들었습니다。
3: 縁結び。
4: 미아가가르쳐줍니다。
1: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3: 縁結び。애인이생기는부적。
4: 탐은그부적을달라고부탁합니다。
0: 자, 그래요, 그다사이.
3: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4: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3: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0: 가와이 오 마무리ですね。
3: 이걸배우면소감을전달하거나설명할수있게됩니다. 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가와이
3: 는귀엽다는뜻의형용사입니다.
5: 오마모리
3: 는부적이고요.
5: です
3: 는문장끝에붙이는정중한표현입니다.그뒤에
5: 네
3: 는상대방의동의나공감을구할때문장맨끝에붙이죠.오늘의포인트는형용사의사용법입니다.
5: 가와이
3: 처럼이로끝나는형용사를이형용사라고하는데요.이형용사는명사를수식할때
5: 가와이오마모리
3: 귀여운부적처럼명사앞에그대로붙여서그명사를수식할수있죠.
4: 그런데미아는명사를사용하지않고혼또가와이정말귀엽다라고했죠?
3: 네,이형용사는귀엽다,
5: 가와이
3: 처럼그단어만으로사용할수가있어요.또문장끝에
5: ですね
3: 를붙여서
5: 가와이ですね
3: 라고하면정중한느낌이듭니다.탐이말한
5: これもいいですね
3: 이것도좋네요에이도이형용사입니다.
4: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시죠.
5: かわいい。かわいいですね。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4: ね、잘따라하셨어요?
3: 그럼기념품을보면서소감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見て、この T シャツ。
7: 面白いですね。
3: 뜻을확인할까요?
6: 見て、この T シャツ。
4: 이 T 셔츠 봐.
5: 見て
3: 는 동사 보다.
5: 見る
3: 의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5: この
3: 는 이
5: T 셔츠
3: 는 T 셔츠입니다.
7: 面白いですね.
4: 재미있네요.
3: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5: 오모시로이
3: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4: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오모시로이오모시로이ですね.
3: 그럼소감을말하는연습을해볼

0: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크다는
1: 오기, 오기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2: 오키이데스네. 오키이데스네.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다카이, 다카이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다카이데스네.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これをください。는
0: 이것을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는
0: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可愛いお守りですね。本当可愛い。 これもいいですね。
5: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になります。
4: 縁結び。 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6: ミーアのトラベルガイド。
3: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3: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3: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SNS 투고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응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대이란 군사공격을 실시하지 않도록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게 지시했습니다.

0: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맹국의 의견으로는 미국과 중동의 모든 나라 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성립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투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전투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18일 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한 협상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며칠 동안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공격을 중단한다고도 발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것도 시사하는 한편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쌍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의 향방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한국의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1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일한 양국 기업 경영진 등이 참석하는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이들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19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고향인 남동부 안동을 방문하며 정상 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를 계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됐는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시민단체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정에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양국 정부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외무성은 조세이 탄광도 포함해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8일 유골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는 DNA 감정이나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라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면, 제도면 등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한 결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한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DNA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골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의 이노우에 요코 대표이사는 NHK의 취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DNA 감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DNA 감정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이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밤 수상관저에서 유엔 관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올해 일본은 유엔 가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각국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결집해 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간 주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의 유엔에 대한 공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카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48년 전인 1978년 8월 12일 카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켄이치 씨와 부인 류코 씨는 17일 사츠마 센다이시에서 열린 관광 행사에서 현지 중학교의 여학생 등과 함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치카와 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명 활동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납치 문제는 국가 간 문제라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는데 서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까운 문제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켄이치 씨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3: 本当,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2: 縁結び. 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앤무스비 부적이에요.
4: 800엔이 나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앤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2: 앤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르 오마모리.
0: 앤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5: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5: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5: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5: ですね를
0: 붙여서
5: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5: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가와이, 가와이 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1: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미테, 코노 티셔츠.
7: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見て、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5: 見て
0: 는동사보다
5: 見る
0: 의태형인데가벼운의뢰를나타냅니다
5: この
0: 는이
5: T 셔츠
0: 는 T 셔츠입니다
4: おもしろいですね
1: 재미있네요
0: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5: おもしろい
0: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おもしろい面白いですね
0: 그럼소감을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여러분이맛있는빵을파는유명한가게에갔는데가게에서본빵이예상했던것보다훨씬커서놀랐다고상상해보세요크네요라고말해보세요크다는
5: 오기오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大きいですね。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기념품가게에서예쁜지갑을발견했는데값이아주비싸서놀랐습니다비싸네요라고말해보세요값이비싸다는
5: 高い高い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高いですね高い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これをください
5: これをください
0: 는이것을주세요라는뜻입니다
5: ください
0: 는주세요쇼핑을할때원하는물건을가리키면서또는음식점에서메뉴를가리키면서
5: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하면통할거예요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2: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7: ミーアのトラベルガイド。
1: ミーアの여행안내코너입니다。이번대화에서는센소지절이나왔는데요오늘은일본의절과신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각지의신사나절이있습니다신사는일본에전해내려오는신도의신들을모시는곳이고요절은약1500년전에대륙에서일본에전해진불교의시설입니다
1: 관광명소가된곳도많죠
0: 네여러시대의기술이집약된건조물과공예품불상아름다운정원등을감상하기위해찾는사람들도많죠
1: 네도쿄에서는아사쿠사의센소지절과메이지진구신사가유명하죠
0: 네거대한불상이있는나라의도다이지절신화의고장으로알려진시마네현의이즈모타이샤신사같은곳도관광객들에게인기가있죠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SNS 투고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응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대이란 군사공격을 실시하지 않도록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맹국의 의견으로는 미국과 중동의 모든 나라 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성립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투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전투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18일 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한 협상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며칠 동안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공격을 중단한다고도 발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것도 시사하는 한편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쌍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의 향방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한국의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1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일한 양국 기업 경영진 등이 참석하는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0: 해결을 계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됐는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시민단체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정에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양국 정부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외무성은 조세이 탄광도 포함해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8일 6월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는 DNA 감정이나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라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면, 제도면 등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한 결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한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DNA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의 이노우에 요코 대표이사는 NHK의 취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DNA 감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DNA 감정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이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밤 수상관저에서 유엔 관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올해 일본은 유엔 가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각국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결집해 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간 주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의 유엔에 대한 공언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개발 문제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카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48년 전인 1978년 8월 12일 카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켄이치 씨와 부인 류코 씨는 17일 사츠마 센다이시에서 열린 관광 행사에서 현지 중학교의 여학생 등과 함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치카와 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명 활동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납치 문제는 국가 간 문제라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는데 서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까운 문제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케이지 씨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本当,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2: 縁結び. 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本当、かわいい.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앤무스비 부적이에요.
4: 800엔이 나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앤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앤무스비. 恋人が できるお守り.
0: 앤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可愛いお守り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5: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5: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5: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0: 이 형용사는 귀엽다,
1: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1: ですね를
0: 붙여서
1: かわいい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1: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에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가와이 가와이ですね 가와이お守りですね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見て, この T シャツ
4: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3: 見て, この T シャツ
2: 이 티셔츠 봐.
0: 見て는 동사 보다.
1: 見る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この는
0: 이,
1: T셔츠는
0: 티셔츠입니다.
4: 面白いですね.
2: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를 붙였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面白い 面白い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키 오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오키ですね 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1: これをください.
0: 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
0: 는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可愛いお守りですね.
7: 本当可愛い.
6: これもいいですね.
8: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になります.
7: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6: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9: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2: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2: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SNS 투고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응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대이란 군사공격을 실시하지 않도록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맹국의 의견으로는 미국과 중동의 모든 나라 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성립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투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전투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18일 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한 협상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며칠 동안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공격을 중단한다고도 발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것도 시사하는 한편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쌍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의 향방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한국의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1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일한 양국 기업 경영진 등이 참석하는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이들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19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고향인 남동부 안동을 방문하며 정상 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를 계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갈 생각입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됐는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시민단체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정에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양국 정부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외무성은 조세이 탄광도 포함해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8일 유골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는 DNA 감정이나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라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면, 제도면 등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한 결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한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DNA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의 이노우에 요코 대표이사는 NHK의 취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DNA 감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DNA 감정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이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밤 수상관저에서 유엔 관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올해 일본은 유엔 가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각국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결집해 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간 주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의 유엔에 대한 공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카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48년 전인 1978년 8월 12일 카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켄이치 씨와 부인 류코 씨는 17일 사츠마 센다이시에서 열린 관광 행사에서 현지 중학교의 여학생 등과 함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치카와 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명 활동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납치 문제는 국가 간 문제라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는데 서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까운 문제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켄이치 씨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캄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本当,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5: 縁結び.
6: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혼토 가와이.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엔무스비 부적이에요.
4: 800엔이 나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 엔무스.
0: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6: 엔무스비. 恋人が できるお守り.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7: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7: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7: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7: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7: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7: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0: 이 형용사는 귀엽다,
1: 가와이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1: ですね를
0: 붙여서
1: 가와이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1: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에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가와이이. 가와이이ですね. 가와이이お守りですね.
2: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見て, この T シャツ.
4: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3: 見て, この T シャツ.
2: 이 티셔츠 봐.
0: 見て는 동사 보다.
1: 見る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この는
0: 이,
1: T셔츠는
0: 티셔츠입니다.
4: 面白いですね.
2: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를 붙였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面白い. 面白い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키, 오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오키ですね. 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1: これをください.
0: 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
0: 는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可愛いお守りですね.
7: 本当可愛い.
6: これもいいですね.
8: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になります.
6: 縁結び
7: 恋人ができるお守り
6: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9: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에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2: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2: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放出美丽的花朵。
1: 新闻播送完了，本次新闻使用的是 AI 播音，感谢您的收听，这里是 NHK 日本国际传媒。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SNS 투고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응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대이란 군사공격을 실시하지 않도록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맹국의 의견으로는 미국과 중동의 모든 나라 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성립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투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전투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18일 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한 협상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며칠 동안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공격을 중단한다고도 발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것도 시사하는 한편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쌍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의 향방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한국의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1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일한 양국 기업 경영진 등이 참석하는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이들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19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고향인 남동부 안동을 방문하며 정상 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를 계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됐는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시민단체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정에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양국 정부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외무성은 조세이 탄광도 포함해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8일 6월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는 DNA 감정이나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라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면, 제도면 등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한 결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한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DNA 감정을 실시하기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의 이노우에 요코 대표이사는 NHK의 취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DNA 감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DNA 감정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이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UN의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밤 수상관저에서 UN 관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올해 일본은 UN 가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각국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결집해 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UN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간 주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의 UN에 대한 공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UN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개발 문제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카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48년 전인 1978년 8월 12일 카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켄이치 씨와 부인 류코 씨는 17일 사츠마 센다이시에서 열린 관광 행사에서 현지 중학교의 여학생 등과 함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치카와 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명 활동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납치 문제는 국가 간 문제라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는데 서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까운 문제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켄이치 씨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혼토,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結び、
3: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확인할까요？
1: 네탐이방울이달린부적을발견하고이렇게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귀여운부적이네요。
1: 미아가동의합니다
3: 本当かわいい
0: 정말귀엽다
1: 탐은또하나마음이가는부적을찾아냈습니다
2: 그래모이ですね
0: 이것도좋네요
1: 절에서부적을파는사람이설명해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縁結び부적이에요
4: 800엔になります
0: 800엔이되겠습니다
1: 탐은부적을설명하는말을잘못알아들었습니다
0: 엔무스
1: 미아가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恋人ができるお守り
0: 엔무스비애인이생기는부적
1: 탐은그부적을달라고부탁합니다
2: 자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이것을주세요부적은사업번창교통안전학업성취등여러가지종류가있어요
1: 네그중에서탐이고른게연분을맺어주는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중요표현은귀여운부적이네요
2: 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걸배우면소감을전달하거나설명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6: かわいい
0: 는귀엽다는뜻의형용사입니다
6: 오마모리
0: 는부적이고요
6: です
0: 는문장끝에붙이는정중한표현입니다그뒤에
6: 네
0: 는상대방의동의나공감을구할때문장맨끝에붙이죠오늘의포인트는형용사의사용법입니다
6: 가와이
0: 처럼이로끝나는형용사를이형용사라고하는데요이형용사는명사를수식할때
6: 가와이오마모리
0: 귀여운부적처럼명사앞에그대로붙여서그명사를수식할수있죠
1: 그런데미아는명사를사용하지않고혼또가와이정말귀엽다라고했죠
0: 네이형용사는귀엽다
6: 가와이
0: 처럼그단어만으로사용할수가있어요또문장끝에
6: ですね
0: 를붙여서
6: 가와이ですね
0: 라고하면정중한느낌이듭니다탐이말한
6: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좋네요에이도이형용사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시죠
6: 가와이かわいいですね。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1: ね、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기념품을보면서소감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7: 見て、この T シャツ。
8: 面白いですね。
0: 뜻을확인할까요
7: 見てこの T シャツ
1: 이 T 셔츠봐
6: 見て
0: 는동사보다
6: 見る
0: 의태형인데가벼운의뢰를나타냅니다
6: この
0: 는이
6: T 셔츠
0: 는 T 셔츠입니다
8: おもしろいですね
1: 재미있네요
0: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6: おもしろい
0: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おもしろい오모시로이데스네
0: 그럼소감을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여러분이맛있는빵을파는유명한가게에갔는데가게에서본빵이예상했던것보다훨씬커서놀랐다고상상해보세요크네요라고말해보세요크다는
6: 오기오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大きいですね。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기념품가게에서예쁜지갑을발견했는데값이아주비싸서놀랐습니다비싸네요라고말해보세요값이비싸다는
6: 다카이다카이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다카이ですね高い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고레오크다사이
6: 고레오크다사이
0: 는이것을주세요라는뜻입니다
6: 크다사이
0: 는주세요쇼핑을할때원하는물건을가리키면서또는음식점에서메뉴를가리키면서
6: 고레오크다사이
0: 라고하면통할거예요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고레오크다사이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3: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9: 미야의トラベルガイド
1: 미야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이번대화에서는센소지절이나왔는데요오늘은일본의절과신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각지의신사나절이있습니다신사는일본에전해내려오는신도의신들을모시는곳이고요절은약1500년전에대륙에서일본에전해진불교의시설입니다
1: 관광명소가된곳도많죠
0: 네여러시대의기술이집약된건조물과공예품불상아름다운정원등을감상하기위해찾는사람들도많죠
1: 네도쿄에서는아사쿠사의센소지절과메이지진구신사가유명하죠
0: 네거대한불상이있는나라의도다이지절신화의고장으로알려진시마네현의이즈모타이샤신사같은곳도관광객들에게인기가있죠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SNS 투고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응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대이란 군사공격을 실시하지 않도록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맹국의 의견으로는 미국과 중동의 모든 나라 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성립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투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전투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18일 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한 협상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며칠 동안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공격을 중단한다고도 발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것도 시사하는 한편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쌍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의 향방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한국의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1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일한 양국 기업 경영진 등이 참석하는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이들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19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고향인 남동부 안동을 방문하며 정상 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를 계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갈 생각입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0: 했습니다. 외무성은 조세의 탄광도 포함해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8일 6월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는 DNA 감정이나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라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면, 제도면 등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한 결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한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DNA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의 이노우에 요코 대표이사는 NHK의 취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DNA 감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DNA 감정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이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밤 수상관저에서 유엔 관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올해 일본은 유엔 가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각국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결집해 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간 주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의 유엔에 대한 공언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카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48년 전인 1978년 8월 12일 카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겐이치 씨와 부인 류코 씨는 17일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열린 관광 행사에서 현지 중학교의 여학생 등과 함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치카와 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명 활동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납치 문제는 국가 간 문제라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는데 서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까운 문제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케이지 씨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3: 本当? 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になります。
2: 縁結び。 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혼토 가와이.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앤무스비 부적이에요.
4: 800엔이な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앤무스.
0: 앤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앤무스비. 恋人が 되기를 오마모리.
0: 앤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これを 下さい.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르는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5: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5: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5: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5: ですね를
0: 붙여서
5: かわいい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5: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가와이, 가와이 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1: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미테, 코노 티셔츠.
7: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見て、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5: 見て.

0: 는 동사 보다,
1: 미르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고노는
0: 이,
1: 티셔츠는
0: 티셔츠입니다.
2: 面白いですね.
3: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를 붙였죠.
3: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기, 오기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오기 ですね. 오기 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다카이, 다카이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다카이 ですね. 다카이 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これをください.
0: これをください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の는
0: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これ可愛いお守りですね。本当可愛い。これもいいですね。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じゃあ
5: これをください。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3: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3: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SNS 투고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응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대이란 군사공격을 실시하지 않도록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맹국의 의견으로는 미국과 중동의 모든 나라 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성립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투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전투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18일 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한 협상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며칠 동안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공격을 중단한다고도 발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것도 시사하는 한편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쌍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의 향방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한국의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1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일한 양국 기업 경영진 등이 참석하는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이들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19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고향인 남동부 안동을 방문하며 정상 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를 계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됐는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시민단체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정에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양국 정부가 공유하기로

0: 했습니다. 외무성은 조세의 탄광도 포함해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8일 6월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는 DNA 감정이나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라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면, 제도면 등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한 결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한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DNA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의 이노우에 요코 대표이사는 NHK의 취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DNA 감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DNA 감정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이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밤 수상관저에서 유엔 관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올해 일본은 유엔 가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각국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결집해 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간 주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의 유엔에 대한 공언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카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48년 전인 1978년 8월 12일 카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켄이치 씨와 부인 류코 씨는 17일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열린 관광 행사에서 현지 중학교의 여학생 등과 함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치카와 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명 활동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납치 문제는 국가 간 문제라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는데 서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까운 문제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켄이치 씨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
3: 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엔무스비 부적이에요.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0: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루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 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6: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6: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6: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6: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6: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6: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6: ですね를
0: 붙여서
6: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6: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가와이, 가와이 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1: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미테, 고노 티셔츠.
8: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7: 見て、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6: 見て.

0: 는 동사 보다,
1: 미르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고노는
0: 이,
1: 티셔츠는
0: 티셔츠입니다.
2: 面白いですね.
3: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를 붙였죠?
3: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面白い面白い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키, 오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오키ですね. 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これをください.
1: これをください.
0: 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
0: 는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可愛いお守りですね.
6: 本当可愛い.
5: これもいいですね.
6: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7: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5: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3: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3: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0: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1: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2: 本当、かわいい。
1: これもいいですね。
3: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4: 縁結び、
2: 恋人ができるお守り。
1: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확인할까요?
5: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5: 미아가 동의합니다.
2: 本当、かわいい。
0: 정말 귀엽다.
5: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1: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5: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3: それは 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앤무스비부적이에요.
3: 800엔이나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5: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4: 앤무스.
5: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2: 앤무스비. 恋人ができるお守り.
0: 앤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5: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1: 자,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5: 네, 그 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1: 可愛いお守り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6: 가와이
0: 는귀엽다는뜻의형용사입니다.
6: 오마모리
0: 는부적이고요.
6: です
0: 는문장끝에붙이는정중한표현입니다.그뒤에
6: 네
0: 는상대방의동의나공감을구할때문장맨끝에붙이죠.오늘의포인트는형용사의사용법입니다.
6: 가와이
0: 처럼이로끝나는형용사를이형용사라고하는데요.이형용사는명사를수식할때
6: 가와이오마모리
0: 귀여운부적처럼명사앞에그대로붙여서그명사를수식할수있죠.
5: 그런데미아는명사를사용하지않고혼또가와이정말귀엽다라고했죠?
0: 네,이형용사는귀엽다,
6: 가와이
0: 처럼그단어만으로사용할수가있어요.또문장끝에
6: ですね
0: 를붙여서
6: 가와이ですね
0: 라고하면정중한느낌이듭니다.탐이말한
6: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좋네요에이도이형용사입니다.
5: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시죠.
6: かわいい。かわいいですね。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5: ね、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기념품을보면서소감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7: 見て、この T シャツ。
8: 面白いですね。
0: 뜻을확인할까요?
7: 見て、この T シャツ。
5: 이 T 셔츠 봐.
6: 見て
0: 는 동사 보다.
6: 見る
0: 의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6: この
0: 는 이
6: T 셔츠
0: 는 T 셔츠입니다.
8: 面白いですね.
5: 재미있네요.
0: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6: 오모시로이
0: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5: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오모시로이오모시로이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크다는
1: 오기, 오기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2: 오키ですね. 오키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これをください.
1: これをください.
0: 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
0: 는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4: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5: 本当, 가와이.
3: これもいいですね.
6: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になります.
3: 縁結び.
5: 恋人ができるお守り.
3: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4: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4: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4: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SNS 투고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응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대이란 군사공격을 실시하지 않도록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진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와 동맹국의 의견으로는 미국과 중동의 모든 나라 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성립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 합의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투고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전투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즉각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단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18일 회견에서 파키스탄의 중재에 의한 협상의 프로세스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측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며칠 동안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이 19일로 예정했었다는 공격을 중단한다고도 발표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것도 시사하는 한편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쌍방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의 향방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1: 1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한국의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을 갖고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1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일한 양국 기업 경영진 등이 참석하는 일한 경제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기업 경영진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이들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19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고향인 남동부 안동을 방문하며 정상 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를 계속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됐는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시민단체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18일 이란 양국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정에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양국 정부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외무성은 조세이 탄광도 포함해 이란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8일 유골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는 DNA 감정이나 신원 확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는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라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면, 제도면 등과 관련해 긴밀한 의사소통과 조율한 결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일한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DNA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의 이노우에 요코 대표이사는 NHK의 취재에서 일한 양국이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DNA 감정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DNA 감정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이 18일 일본을 방문 중인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18일 밤 수상관저에서 유엔 관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약 1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올해 일본은 유엔 가입 70주년을 맞이한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각국이 분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결집해 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간 주의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의 유엔에 대한 공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납치 문제를 비롯해 대북조선 대응 등에 계속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된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호소하며 카고시마현 사츠마 센다이 시에서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와 마스모토 루미코 씨는 48년 전인 1978년 8월 12일 카고시마현 히오키시 후키아게 하마에서 북조선에 납치됐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켄이치 씨와 부인 류코 씨는 17일 사츠마 센다이시에서 열린 관광 행사에서 현지 중학교의 여학생 등과 함께 서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치카와 씨는 피해자는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명 활동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납치 문제는 국가 간 문제라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었는데 서명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가까운 문제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켄이치 씨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혼토,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2: 縁結び 恋人ができるお守り.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혼토, 가와이.
0: 정말 귀엽다.
1: 다음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縁結び 부적이에요.
4: 800엔이な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코이비토가 되키르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 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가와이
0: 는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5: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5: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5: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토,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형용사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5: ですね를
0: 붙여서
5: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5: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가와이 かわいいですね. 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見て, この T シャツ.
7: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見て, 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5: 見て
0: 는동사보다
5: 見る
0: 의태형인데가벼운의뢰를나타냅니다
5: この
0: 는이
5: T 셔츠
0: 는 T 셔츠입니다
4: おもしろいですね
1: 재미있네요
0: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5: おもしろい
0: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おもしろい面白いですね。
0: 그럼소감을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여러분이맛있는빵을파는유명한가게에갔는데가게에서본빵이예상했던것보다훨씬커서놀랐다고상상해보세요크네요라고말해보세요크다는
5: 오기오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大きいですね。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기념품가게에서예쁜지갑을발견했는데

中のあの子を呼んで東京案内ドライブしたい青春は楽しい

北見京子さんのおいらの船は300トンでした。今度は昭和59年作曲岡千秋、五木ひろしさんの歌で長良川演歌。

嬉しさに酔って私

細川隆さんの歌で定め川でした。今度は昭和51年、千秋直美さんの歌で矢切の私。